0: 키.
1: 아빠, 엄마가 난 아니고 나 보고 뭐 너무 무나치 아야무. 또 야초 아우도 아크로루키. 엔지르로 안 하셨어.
2: 노래 빼무가 빼무 배우와 민원이 누구나지 나야무.
3: This is Seigneur.
4: Good nation, black man, cause of narcissist.